겨우 범퍼를 당겨 받아들어라 양겨 만바하라 양겨마야 멍글은 꾸셔버 두랑겨 자라와자라 상카로 빨라야 가라하라 보따라다 보자가 보셔나 허나바야 하나나 길러주나 트리호버나